0: 하이난 7991 비클의 드레소 C.
1: 파파 위치원 하이난 791.
0: 하이난 791 드레소 픽 파파 에코 알파 키로 시라.
1: 자 픽 파파 에코 알파 키로 시라 하이난 791.
0: 하이난 이산 523 비디오 스피드 230 노트 콘다 도쿄 레이더 120 데스몰 2.
2: Reduce speed 230 knots. Radar 120 decimal 2. Can I send back to 3?

0: 아시아나 108, 드레이크 라디엑터 P.
1: 드렉트 픽스 아시아나 108.
0: 234 토키아 프로샴 메트리포 라이 셀바야 루타스 탄과 라이버.
2: 아, 메트리포 라이

0: 딱 사드로 이렇게 보통. 딱 사드. 본인의 주스 스탠바이 딱 사드로 시작해. 올리아 스위스 도기 앞에 스탠바이 타키 5-0 시작해 브리 타키 5-0 컨택 타워
1: 118-35
0: 올리아 스위스 리더 도기 앞에 엑스펙트 아이러스 0 and 34 라이트 어프로치 그래도 왜 루타스 탕어 아라이바르 멘텐 프라이트 24-0 바이아 마마스 인제는 셀피스로 디스타로 인제 6,000원
2: 네, 6,000원 인제 셀피스